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전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두당의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하상종로빈해관광주연구마야진호해진관광종합제착공식이개최됐습니다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회의에서는정확한지적관수리및실천학습교양에관한습금형정책의종료지시정신과주앙및성당의당건설사업지도서서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우리주학습교양전개상황과향후사업배치에관한보고를청취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전당에서정확한지적관수리및실천학습교양을전개하는것은당장이당장20기4차전원회의정신을깊이관철시달하고전면적으로당을엄하게다스리는사업을꾸준히추진하기위해내린중대한포치고올해당건설사업의중요한임무입니다학습교양이전개된이래전주각급당조직은주제에초점을맞추고간결하고실속있게학습점검개조재반임무를총괄적으로추진하여정확한지적관이사람들마음속에깊이인식되고문제점검과개선사업이실효를거뒀으며당성수양이단련되고정치행위가지속적으로규범화됐으며대국봉사성과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학습교양이뚜렷한성과를거두고예상목표에도달했습니다전주각급당조직과광범한당원간부들은습금형정서기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게학습관철하고당정및성당의결책과포치를참답게실행하며학습교양성과를끊임없이다지고확대하며시종분발하는정신상태를유지하고정확한지적관으로책임을짊어지고직책을이행하여진정으로인민위에지적을내고실천으로지적을내도록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령혼을주저하고근본을강화하는것을견지하고사상적토대를튼튼히다지는데지속적으로힘을쏟아야합니다리론무장을강화해야합니다끊임없이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주저하며습금형당건설사상과습금형정서기의당의자기혁명에관한종료사상정확한지적관소리및실천에관한종료론술당작품건설에관한종료론술등내용을깊이있게학습터득하고반복적인연구를통해핵심요의정신실질풍부한내포와실천요구를파악하며사상의정스위치를끊임없이조이고가치의정좌표를정확히바로잡아야합니다강한당성을단련해야합니다자각적으로당성높이에서격차를점검하고근원을깊이파악하며입당한목적은무엇인가관직에선목적은무엇인가무엇을남길것인가를자주생각하고공과사의경계를분명히하며사심과잡념을버리고공산당원의정치적본색을영원히유지해야합니다정치인으로서의덕성을길러야합니다언제나마음을바르게하고도리를밝히며덕을갖추고자중하며사소한일에서자기단속을강화하고조금씩자기를발전시키며고상한정조를추구하고저속한취미를멀리하며불량한기품을저지하여정직하고너그럽고소박한관덕과인품으로인심을얻고힘을모아사업을이뤄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일상에융합하고평상시에들어지는것을견제하며지적관편차문제를점검개선하는데지속적으로힘을쏟아야합니다상시적으로징후성문제를점검해야합니다교율검사위원회감독검사순시순찰심계감독재무감독통계감독등에서반영된문제와결과고독적점검조사연구대중반영등경로를잘활용하여징후성경향성문제를제때발견하고일찍파악하고작을때바로잡고미연에방지해야합니다축적된문제를집중적으로해소해야합니다학습교양기간에완전히해소되지않은문제는끝까지추적관리하고상황이복잡하고관련범위가넓은난점문제에대해서는통합조정을강화하고힘을합쳐난관을돌파하며이미개선한문제에대해서는제때되돌아보기를전개하여개선성과를공고히하고향상시켜야합니다중점문제를깊이있게해결해야합니다새관리가기존현안을처리하지않은문제의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심화하고각급지도간부들이단지유휴자원미완성대상신소루적사건등중점난점문제를주시하도록교양인도하며류형별로대책을세우고목표성있게문제를해결하는것을견제하여난제를해결하는실제성과로기업이혜택을보고대중이체감있게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 지역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상시와 장기 효과를 견제하며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 보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중에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의 단점과 기재의 허점을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여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 틀을 구축함으로써 지적관 편차를 시정하는 사업이 따를 규칙과 의거할 근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상황을 간부 감독 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권력 운행의 핵심 고리를 주시하고 간부들의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경시하며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고 장기적 발전을 경시하며 명시적 성과를 중시하고 잠재적 성과를 경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발견 시정하며 제때에 귀띔하는 방식으로 편향을 바로잡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심사 평가하고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리 및 실천 상황을 각급 순시 성과 심사 평가, 직무 보고와 정련 보고 등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적관이 올바르고 근면하게 직책을 수행하며 실속 있게 책임지는 간부는 선진 우수 선발과 승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일을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일하고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제때 면담으로 일깨우고 통보 비판하여 실천과 실적을 중시하는 뚜렷한 인재 선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소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마야 친화해진 관광종합체는 혼춘 하상 비내 관광 휴양구 두 개 구역 중 하나로 주요하게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주립형 종합봉사중심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게 되는데 완공 후에는 혼춘 경신 관광 휴양 소진과 련동 운영해 중로 양국의 관광객을 서로 유치하고 쌍방향으로 유동할 수 있게 됩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수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며 시련을 거치며 단련된 진심 어린 친구입니다. 그늘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하에 양측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끊임없이 심화되고 경제무역 왕래는 계속 활발해지며 인문 교류는 날로 긴밀해지고 각 분야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면서 중로 관계는 더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기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시정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비내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로 지방 실무 협력의 상징적인 대상이자 길림성이 구축하는 중점 다국 문화 관광 대상인 이 사업은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의 착공 건설과 함께 두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련동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국 관광 통로를 갈증 원활하게 하고 연변의 다국 관광 명함장을 더욱 빛나게 하며 통로 우세를 발전 우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중로 변강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며 양국의 많은 민중에게 혜택을 주어 새시대 중로 지방 우호 협력에 끊임없이 문화 관광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은 구급 기능을 배워 종업원의 평안 수호를 주제로 상가 슈퍼마켓, 풍경구, 공안, 대중교통, 교사, 무업 공광업 건축 등 공공장소, 고위험 업종, 기층일선 사업 일구 및 전시 각 단위 전체 재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양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실제 응급 구조 상황을 긴밀히 둘러싸고 이론 설명 플러스 실제 조작 훈련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성 강사가 현장에서 완전한 구조 과정을 시범하고 일상에서 들리기 쉬운 환자를 하나하나 지도하고 시정해줬습니다. 양성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한 사람씩

유명하게 개를 기르는 것은 자기 졸지에서 시작하고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훈춘 씨는 문명 양견 조문 종던과 선전 인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편리한 봉사로 법에 의한 양견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며 규범적인 관리로 무명한 양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여 사소한 문명 행위가 도시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가 매력적인 훈춘의 가장 따뜻한 문명적 바탕으로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책임단위 자원봉사자들은 붉은 조끼를 입고 제초 기계, 낫, 쇠갈퀴 등 공구를 손에 쥐고 녹화돼 집 앞뒤 및 각종 위생 사각지대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분업 협력하고 호흡을 맞춰 정리 범위에 맹점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 운반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작업에 뒤따르게 함으로써 제거된 잡초를 제거 즉시 운반해 2차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전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두당이당건설사업지도소속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혼촌핫상종로비례관광휴양구마야진호에진관광종합제착공식이개최됐습니다아래상세내용시정하시겠습니다회의에서는정확한지적관수리및실천학습교양에관한습금형정책의종료지시정신과주앙및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소속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우리주학습교양전개상황과향후사업배치에관한보고를청취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전당에서정확한지적관수리및실천학습교양을전개하는것은당주앙이당주앙20기4차전원회의정신을깊이관철시달하고전면적으로당을엄하게다스리는사업을꾸준히추진하기위해내린중대한포치고올해당건설사업의중요한임무입니다학습교양이전개된이래전주각급당조직은주제에초점을맞추고간결하고실속있게학습점검개조재반임무를총괄적으로추진하여정확한지적관이사람들마음속에깊이인식되고문제점검과개선사업이실효를거뒀으며당성수양이단련되고정치행위가지속적으로규범화됐으며대국봉사성과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학습교양이뚜렷한성과를거두고예상목표에도달했습니다전주각급당조직과광범한당원간부들은습금형정서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게학습관철하고당정및성당의결책과포치를참답게실행하며학습교양성과를끊임없이다지고확대하며시종분발하는정신상태를유지하고정확한지적관으로책임을짊어지고직책을이행하여진정으로인민위에지적을내고실천으로지적을내도록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명혼을주저하고근본을강화하는것을견지하고사상적토대를튼튼히다지는데지속적으로힘을쏟아야합니다리론무장을강화해야합니다끊임없이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주저하며습금형당건설사상과습금형정석의당의자기혁명에관한중요사상정확한지적관수리및실천에관한중요론술당작품건설에관한중요론술등내용을깊이게학습터득하고반복적인연구를통해핵심요의정신실질풍부한내포와실천요구를파악하며사상의정스위치를끊임없이조이고가치의정좌표를정확히바로잡아야합니다강한당성을단련해야합니다자각적으로당성높이에서격차를점검하고근원을깊이파악하며입당한목적은무엇인가관직에선목적은무엇인가무엇을남길것인가를자주생각하고공과사의경계를분명히하며사심과잡념을버리고공산당원의정치적본색을영원히유지해야합니다정치인으로서의독성을길러야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를 밝히며 덕을 갖추고 자중하며 사선 일에서 자기 단속을 강화하고 조금씩 자기를 발전시키며 고상한 정조를 추구하고 저속한 취미를 멀리하며 불량한 기풍을 저지하여 정직하고 너그럽고 소박한 관덕과 인품으로 인심을 얻고 힘을 모아 사업을 이뤄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상에 융합하고 평상시에 들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지적관 편차 문제를 점검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징후성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규율, 검사, 위원회, 감독, 검사, 순시, 순찰, 심계 감독, 재무 감독, 통계 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와 결과고, 도적 점검, 조사 연구, 대중 반영 등 경로를 잘 활용하여, 징후성, 경향성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일찍 파악하고 작을 때 바로잡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축적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기간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상황이 복잡하고 관련 범위가 넓은 난점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강화하고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하며 이미 개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 되돌아보기를 전개하여 개선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점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새 관리가 기존 현안을 처리하지 않은 문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단지 유휴 자원, 미완성 대상, 신속 누적 사건 등 중점 난점 문제를 주시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류형별로 대책을 세우고 목표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제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실제 성과로 기업이 혜택을 보고 대중이 체감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고 상시와 장기 효과를 견제하며 장기 효과 기제를 구축 보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도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학습 교양 중에 성숙한 경험과 효과적인 조치를 총화하고 제도의 단점과 기제의 허점을 정리하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하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여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 틀을 구축함으로써 지적관 편차를 시정하는 사업이 따를 규칙과 의거할 근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상황을 간부 감독 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간부 일상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권력 운행의 핵심 고리를 주시하고 간부들의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경시하며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고 장기적 발전을 경시하며 명시적 성과를 중시하고 잠재적 성과를 경시하는 등 문제를 제때 발견 시정하며 제때에 귀띔하는 방식으로 편향을 바로잡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심사 평가하고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관 수립 및 실천 상황을 각급 순시 성과 심사 평가, 직무 보고와 정륜 보고 등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적관이 올바르고 근면하게 직책을 수행하며 실속 있게 책임지는 간부는 선진 우수 선발과 승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일을 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일하고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제때에 면담으로 일깨우고 통보 비판하여 실천과 실적을 중시하는 뚜렷한 인재 선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주당위 당건설 사업 지도소소 성원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마야 친노에진 관광 종합체는 혼춘 합성 비내 관광 휴양구 두개 구역 중 하나로 주요하게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주립경 종합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하게 되는데 완공 후에는 혼춘 경신 관광 휴양 소진과 련동 운영해 중로 양국의 관광객을 서로 유치하고 쌍 방향으로 유동할 수 있게 됩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수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며 시련을 거치며 단련된 진심 어린 친구입니다. 근래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솔하에 양측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끊임없이 심화되고 경제무역 왕래는 계속 활발해지며 인문 교류는 날로 긴밀해지고 각 분야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면서 중로 관계는 더욱 활기차고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기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시정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비내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로 지방 실무 협력의 상징적인 대상이자 길림성이 구축하는 중점 다국 문화 관광 대상인 이 사업은 마야 친화해진 관광 종합체의 착공 건설과 함께 두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联动 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다국 관광 통로를 갈증 원활하게 하고 연변의 다국 관광 명한장을 더욱 빛나게 하며 통로 우세를 발전 우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종로 변강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며 양국의 많은 민중에게 혜택을 주어 새시대 종로 지방 우호 협력이 끊임없이 문화 관광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양성은 9급 기능을 배워 종업원의 평안 수호를 주제로 상가 슈퍼마켓, 풍경구, 공안, 대중교통, 교사, 물업, 공광업, 건축 등 공공장소, 고위험 업종, 기층일선 사업일구 및 전시각 단위 전체 재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양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양성은 실제 응급 구조 상황을 긴밀히 둘러싸고 이론 설명 플러스 실제 조작 훈련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성 강사가 현장에서 완전한 구조 과정을 시범하고 일상에서 틀리기 쉬운 환자를 하나하나 지도하고 지정해줬습니다. 양성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한 사람씩 직접 조작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일선 종업원들의 돌발 사건 응급 처리와 자아구조 상호 구조 능력을 절실히 제고하고 종업원들의 과학적인 구급, 규범적인 구조의 안전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양견 관리조례 의거에 훈초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지법 대대는 양견 관리를 한층 더 규범하고 양견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가구당 한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맹견, 큰 개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여 한 마리 개한개 증소, 증소 소지 후 양견을 실현했습니다. 또 평민 봉사 수준을 제고하고도 도시관리 부문에서는 온 오프라인 이중 경로 처리 모식을 개동했는데 진정으로 하루 만에 처리하고 고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명하게 개를 기르는 것은 자기 절제에서 시작하고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훈촌시는 무명 양견 전문 정돈과 선전 인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편리한 봉사로 법에 의한 양견의 전면적인 보급을 추진하며 규범적인 관리로 무명한 양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여 사소한 무명 행위가 도시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가 매력적인 훈촌의 가장 따뜻한 문명적 바탕으로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책임단위 자원봉사자들은 붉은 조끼를 입고 제초 기계, 낫, 쇠갈퀴 등 공구를 손에 쥐고 녹화돼 집 앞뒤 및 각종 위생 사각지대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분업 협력하고 호흡을 맞춰 정리 범위의 맹점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 운반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작업에 뒤따르게 함으로써 제거된 잡초를 제거 즉시 운반해 2차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지오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대종합리용지지에약간한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확한실무정책을출범하여보조금인상재개건전화과학기술능력부여금융조력을통해집대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당풍해운다채훈춘전문란입니다오늘은훈춘방천촌에서원활한교통으로변경문화관광의새화폭을그려나간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성정부보도판공실의소식에따르면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종합리용을지지할때관한약간의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밀실무정책을출범해보조금인상재개건전화과학기술에너지부여금융조력으로집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조치는집환전보조정책을중점적으로최적화하여농가의경작원가를실제적으로낮추고흙토의토양비옥도를제거했습니다또집퇴비화유기비료증비사업의무당보조금을150원이상으로인상하고보호성경작집피복률이 60% 를초과하는토지구역은무당80원을보조하며경작한줄뿌림경작집과표토의혼합토양이완중임의한가지작업을중첩하면무당최고105원의보조금을향수할수있고가을철옥수수집대의전량환전논밭의토양병지및건평면수파작업은무당80원의보조금표준을통일적으로집행합니다새조치는집반출작업여구를세분화하고각지에서보호성경작줄뿌림경작심경잘개부소섞기뒤집어묻기등환전조치이외에집을질서있게집반출을요구하며확실히기계로집반출을할수없는비탈언덕등에대해서도인공방식으로집반출을해야합니다동시에현역리용배치를건전히하고현급수장가공중심향진환적소전급림시수장점건설을질서있게추진하며전수입향환적현가공의일체화모식을구축하게됩니다새조치는과학기술플러스금융쌍방향지탱을동시에강화하여집산업발전의내생적동력을활성화했습니다금융차원

여름철에 진입한 이래 군소시 경신진 방천촌은 연도 관광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종로저 삼국 접경 지대에 위치했고 동방제일촌이라는 명성을 지닌 이 변경촌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지3.3.1 변경을 따라 개방된 관광 대통로의 교통 동력 부여와 중첩되어 지혜농업 채취, 특색 변경 민박 등 다원적인 업태와 연동으로 문화 관광 열기의 지속적인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교통 통달도의 전면적인 향상은 방촌촌 문화 관광 산업의 비약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줬습니다. 길림 변경의 풍경을 이어주는 핵심 교통으로서 지331은 변경을 따라 관광 대통로를 개방하는 전반 전선을 관통해 방촌촌 변경 지역 우세를 철저히 활성화하고 각지 관광객들의 출행 거리를 대폭 단축시켜 풍경구 및 전략의 접근성과 동행 체험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변경 도로는 대량의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찾아와 방문하도록 흡인했으며 차량 흐름 인파가 지속적으로 집결되어 예전의 변경 전략의 교통이 제한되고 료객 흐름이 부족한 발전의 병목을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향촌의 관광객 유치와 인기 집결,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줬습니다. 문화관광 흐름의 혜택에 의거해 방촌촌에서는 농업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혁신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올해 방촌촌에서는 채취 부락 단지를 설립하고 전해의 기후와 토양의 우세에 의거해 녹색 재배 관리 모식을 채용하고 다품종의 과일과 채소 재배 배치를 계획하며 단계별로 과일과 채소를 추진 육성하고 개방 채취함으로써 향촌 농업관광 융합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해하고 농촌 레저 관광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활기찬 발전 또한 현지 취향 창업의 량질의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조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증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내 관광 부대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지에서 일하던 조민들이 귀향 창업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자택 민가를 개조해 특색 민박을 운영하고 변경 향촌 숙박 봉사를 발전시켜 조선족 특색이 짙은 민박 집군을 형성했습니다. 관광 부대 봉사 승격 면에서 방촌촌에서는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에 초점을 맞춰 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신에너지차 충전소를 최적화해 자가운전 관광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풍경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세심한 봉사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 풍경을 몰입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집, 민박, 민속 풍정 등 다양한 업태도 즐길 수 있어 풍성한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밀하고 전방위적인 봉사 승격을 통해 방촌촌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방문율과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조선족자치주분행 군촌영업관리부에서는 근일 군수시 공항국 군수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위조 식별과 거절로 위험 방지, 화폐 안전선 공동구축 위조 화폐 방지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현수막 걸기, 선전수첩 배포, 현장 소통 설명 등 형식으로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반위조 화폐, 인민폐 불법 매매 관련 법률 규정, 인민폐 도안 사용 규범 및 디지털 인민폐 관련 내용을 보급했습니다. 또 인민폐의 주요 위조 방지 특징을 둘러싸고 보고 만지고 듣는 간이 감별 수단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위조 화폐 바꿔치기, 거스름돈 사기 등 현실의 전형적 사례와 결합해 많은 군중들에게 현금 수수 과정에서 방범 단계를 단단히 조이고 위험 경각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군촌시 밀강향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전역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한 향촌 환경과 시원하고 정겨운 풍경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밀강향에 들어서면 농촌 주간선 도로는 깨끗하고 통행이 편리하며 집 앞뒤는 정돈되고 정원은 가지런하며 배수로는 맑고 물이 잘 흐릅니다. 주제가 뚜렷하고 색감이 밝은 문화 벽화들이 전원 풍경과 어우러져 향촌의 독특한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밀강향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 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청결관리 보호 장기 효과 기재를 부단히 보완하며 전두위원회, 당원 선봉대와 자원봉사대의 솔선수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조민들의 피동적인 협력에서 주동적인 참여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무명도시 건설 성과는 세부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 살기

0: 좋고 편안한 소구역 분위기는 문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 환경 치리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비문명적인 혼란 현상이 전체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리 주변 일부 상가 건물에는 사적으로 무단 건축하고 무단 증축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일부 상가들은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건물 외관 시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행 공간을 차지하고 거리의 모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일부 꽃이 구이 가게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야외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기름 연기가 직접 배출되어 확산되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단지에서는 환경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녹화대 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정서 관리가 뒤처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임의로 둘러싸 점용하고 녹화 식물을 없애고 사적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구역의 녹화가 훼손되고 경관이 어수선해지며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세밀화 관리와 상시화 순찰 방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 주민들의 문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겨냥해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개해야 합니다. 야외 기름 연기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심는 행위 및 위생 사각지대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비하고 장기 관리 보호 기제를 구축해 문제가 다시 반등하고 재발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전 인도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가들은 규범에 맞게 영업하며 주민들은 공공 환경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각종 비문명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질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2: 张勋占了北京，又领着辫子兵和清朝的一老一少拥进故宫，落下五色旗，挂上黄龙旗，演出了一幕伏笔的丑剧。说到这儿啊，咱必须交代一句，那个年代呀，那太乱了，各行各业各阶层的人都尽情表演，光怪陆离，色彩缤纷，也可以说是丑态百出。不用说书的加工，也不用小说家添枝加叶，就其本身来讲就富于传奇性。就拿张勋来说吧，你说他傻他不傻，你说他捏他也不捏，为什么要干这种愚蠢的事儿呢？可能就是利令智昏，野心膨胀，冲昏了他的头脑，使他变成了个疯子，做了这种倒行逆施的事情。他这一进故宫啊，原来故宫的宫女儿太监都吓坏了，现在他们觉着目前这生活就不错，虽然是小朝廷，有吃有喝，政府给拨款，哎，就这样混一辈子就得了。没想到晴天一个霹雳，闯进这么多辫子兵，公然要抄着什么伏笔，要恢复清朝的皇帝，还要光复大清朝，推翻中华民国。谁听着这个事儿不害怕呀？太监宫女吓得是四散奔逃，就是那个内务府大臣满人世绪硬着头皮来见张勋，他也不明白怎么个茬啊，问张勋这是谁批准这么干的。张勋把眼珠子一瞪，我批准的，天塌下来由我接着，难道说你不乐意伏笔吗？你是满人，你是清政府的大臣， 你就心甘情愿做民国的奴隶吗？世勋一听不像话，这哎呀，张大人呐，这事儿我不能做主啊，我得请示二位太妃。您看新鲜不？在中华民国北京这领土上还有个小朝廷，这里边还有两位太妃，一位是瑾妃，一位是愉妃，都是光绪皇帝的妃子。光绪早死了，这个瑾妃您听着不陌生吧？亲姐俩，他有个妹子叫珍妃，叫慈禧推到井里头淹死了，这是他姐姐。现在的皇帝呢，这个小皇帝就是玄统，也就是溥仪，所以这两位是太妃，如今呢照样给开享官俸，在这故宫里头养着。当然了，什么权利也没有了。世勋到了后宫见着两位太妃，这一说，两位太妃也傻眼了，赶忙来见张勋。可这张勋表现着对太妃非常忠诚，撩衣服跪倒在地，行了三拜九叩君臣大礼。另外张勋吩咐一声，换衣裳，换衣裳，快把箱子打开。事先早有准备，箱子盖周开，把里的衣服拿出来了。什么衣服？都是清政府啊那时候留下的衣服，顶戴花翎，朝服补褂，素珠靴子都拿出来了。这帮人把民国的衣服脱了，把这套衣裳换上了，大清白日好像诈尸差不多少。两位太妃也傻眼了，哎呦，这张勋是涕泪横流啊。二位太妃容禀，奴才受清皇室知遇之恩，宁可肺腑，终生难报啊。我时时刻刻就想着伏笔，对民国我一点感情都没有，如今机会来了，我要扭转乾坤，光复大清朝江山社稷，请二位太妃继续垂帘听政，辅佐溥仪帝马上继位。这老姐俩听完了是心惊肉跳，这能行吗？有什么不行的？我手中掌握着几万人马，谁敢不听我就打谁。他敢不听吗？谁都怕横的。哎呀，事关重大，容我们姐儿俩商议商议，倘若伏笔不成，我们可就都活不了了。哎，何必顾虑重重呢？二位太妃不必耽搁时间了，马上去太和殿继位。人家这姐儿俩呀满足现状了，不想冒险。尽管张勋怎么约请，这姐儿俩也不动心了。后来张勋一看怎么办呢，他也急了，鼓动他的辫子兵鸣枪示警，啊吧吧吧吧吧，在故宫里放个枪了，把这两位太妃吓得浑身力抖，恐怕吃了眼前亏呀，迫不得已二次进后宫，把13岁的溥仪，就是那退位那玄统帝领出来了，抱上太和殿，吊着眼泪，这算继了位了。张勋大喜，领着清朝的一老一少，康有为、王世贞、江朝宗、吴秉相，当当当当，三呼了万岁，见了朝王大礼，吩咐一声鸣鞭放炮，大封功臣。他一个人就一手遮天了，首先加封他自己摄政王，直隶总督兼北洋大臣、外跨大学士的官衔。康有为那是著名的保皇党的领袖，人称康圣人。你说这老头也是立令智昏了，跟着凑热闹，也官封大学士， 什么江朝宗、吴秉将等等等，全都封了闲官，然后通报各国公使馆，对内对外发表声明。消息传出，全国就炸了庙了，一时间舆论大哗，纷纷谴责张勋，这种做法纯属是倒行逆施，违背民意呀！罢课、罢工、游行、示威，一致声讨张勋和康有为。与此同时，各省的督军也纷纷致电发表声明，提出独立，要声讨张勋。不但说国人义愤，就连各国驻北京公使馆的公使，经过磋商之后，也向张勋提出强烈抗议，而不承认这个政府。你说这玩意儿要命不要命？他不承认，你瞪眼没咒念呢。这还不说，单说段祺瑞，段祺瑞被黎元洪给免了职了，在天津眯着。一开始他没闲着，操纵督军团，哎，给黎元洪施加压力。现在一看这个张勋跳出来了，打着督军团盟主的身份和旗号，干自己伏笔那一套，段祺瑞也大怒啊！一看全国形势对自己有利，他也。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대종합리용지지에약간한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확한실무정책을출범하여보조금인상체계건전화과학기술능력부여금융조력을통해집대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당풍해운다채훈춘전문란입니다오늘은훈춘방천촌에서원활한교통으로변경문화관광의새화폭을그려나간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성정부보도판공실의소식에따르면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종합리용을지지할때관한약간의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밀실무정책을출범해보조금인상체계건전화과학기술에너지부여금융조력으로집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조치는집환전보조정책을중점적으로최적화하여농가의경작원가를실제적으로낮추고흙토의토양비옥도를제거했습니다또집퇴비화6.12로증비사업의무당보조금을150원이상으로인상하고보호성경작집피복률이 60% 를초과하는토지구역은무당80원을보조하며경작한줄뿌림경작집과표토의혼합토양이완중임의한가지작업을중첩하면무당최고105원의보조금을향수할수있고가을철옥수수집대의전량환전논밭의토양병지및건평면수파작업은무당80원의보조금표준을통일적으로집행합니다새조치는집반출작업요구를세분화하고각지에서보호성경작줄뿌림경작심경잘개부소섞기뒤집어묻기등환전조치이외의집을질서있게집반출을요구하며확실히기계로집반출을할수없는비탈언덕등에대해서도인공방식으로집반출을해야합니다동시에현역리용배치를건전히하고현급수장가공중심향진환적소전급림시수장점건설을질서있게추진하며전수입향환적현가공의일체화모식을구축하게됩니다새조치는과학기술플러스금융쌍방향지탱을동시에강화하여집산업발전의내생적동력을활성화했습니다금융차원에서조건에부합되는집종합리용경영주체에대해새로증가된대출이자보조우대보증료율등부축정책을실시하고규모화집약화경영주체를우선적으로지지하며성내집산업전두기업을육성하게됩니다과학기술차원에서는기업대학교과학연구원이련합으로기술난제해결을전개하고집회고효율환전정결포장일일사료배합등선진기술모식을연구개발보급하며집대분쇄지능포장회전경작등신형의농기계를우수한기계의우대보조범위에포함시키고가장높은기계의구매보조금을실시하게됩니다여름철에진입한이래훈춘시경신진방천촌은연도관광성수기를맞이했습니다중로저삼국접경지대에위치했고동방제일촌이라는명성을지닌이변경촌은한눈에삼국을바라보는독특한지역자원을바탕으로 G331 변경을따라개방된관광대통로의교통동력부여와중첩되어지혜농업채취특색변경민박등